그들이 쨍끌히 쨍시한 카드코 에이 두두 아니 이 콘데 관시 보트 안 디비자 전이게 나이테시 에이 두누 누나 센송 칸하니 디젠 콘데 관게 자 전이게 나이테시 에이 오픈이 드시 에이 쨍끌 추징게 추하티 코에 용 허리 라시 힐은 콘데 관하티 자 전이게 나이테헤데 힐은 나생게 카 에이 코진젠 하도 나이다에 헨데 터프데 헤니데 코진젠 하도 홀리데 한저 저니 나이데시 에이 한도 인우젠 에츠알젤 홀레데 헤디 에이 아티리 에 한차디 힐로 에이 쿠요 하자레네송 할로 쿠도 도 지무디리 자라 카시 에두 도니레 하디 에이 왓 아이 시드라 야디 도조 에이 아제신 쿠나츠르덕 언레 쿠디 에리얼 이니글로 에이 디 힐라 하다 존존이 근데 이때시 코진 엔디리 쿤더락 언시 에이 바티하 언 언신이 치히라 자라 야 언스쿤나 타로 하디 쿠디 웨 하토르십 거 쿤덱 언시 예 토니 톨림 레세티 에이지 웨스 에이 어 코진 엔디 200 하니 디 쿠자 임바나 제테히니 에이 어디 쿤더락 언시 데리 존 아한 나케라이 카라이 쿠게 쿠 제신 쿤더락 알레니데 에이 추 아친 셋 에 하디 둥둥 디 콘택 언시 에이 어디르 저 니게 나이데 시 에이 코신 엔 아 하더리 라즈 시 에이 송서라 텔레 디 담테 쳔야 바 콘티 콘타 헤사시 에이 디 송셋 엘로 하트 올리웨 포 짐슨 시 에이 코신 엔 에이 산누케 나즈 에데 시 뉴디 에이 코신 손라니 어진 셋니 워 어진 에이 누게 코신스 에저 니젠 카더시 코신 예 코신 야가야 키시 에이 뚜리 코신데 콘더럭 언시 아니 딜출레데 에이 나이트 어더 나라티시 에이 누게 나 헤테세 테일라 코신스 에나 손 콘택 언레 바니 저리데 에이 예 에글럼 비 코세 더 헬라시 예게 나 헤테세 테일레 헤니 에이 또 예 레코드 센터 후 예시 에이 예나 헤테세 테일레 코신스 엔 에이 포트 심슨 씨 누게 쿠히다 할 기도 디자일로